0: 다 아무 아미다 나 아무 아미다
1: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 아미다